잡았구나 내 영웅들과 상례니 이 차이비나야 해성 콩다비네야 따박까니 붕어 밤을 레이벌로 꿈나 송기나 발람당니 까이리나 레이벌로 꿈나 송강늘이 발람당니 카비나 싸마 신당나바 상례니 아마나 싸마 신당나리바 상례니 시엘라리나 순에야

0: 산하기 땡왕아 뭐 돌봐 땡왕아 못하겠고 난도이 부모님 또 방비리 나이 미만 우고 이런 아래 사직 아니 도공 타바 아니 아무가 그 미래 보면 또 니고 어 왕고 세자만아 싸나 마이게 머리 성단이 반까 이봐 셀랑아 보관이 녹지게 뭐 어 지금의 왕고 모습 봐 뿌리를 양푼다 한다 Setting my pan timing it up, setting my pan to have a light. No home holding together, no home holding, billable. She won't go. She says, I'm a lie, you sing now. Maybe sing out on us on the following night. Masano Bema, who won't love one for Bema, who won't go with that even talk a little bit. My father is a man of war. 뭐야 나빠 난정 타보네 마몰라 내비에만 타도 눈틀리면에 시원히 보고 입에만 머리 문 담대인 게 보담 좀 아왕 나 이리 가입을 세라
1: Kedna Bathamdana, Nacha Singhbu, Naukon Biribi, Ima Manipur, Chinkhai Nganbi, Nungaiba Kayagi, Tungnafam Uiribi, Kuchu Kayagi, Itinfam Uiribi, Wattapadabi, Ima.

0: 이 따이봉 위오이바 거우절 티드고 넣고이시 당와이 꽁띵 안바 마기 따로 이레이마 타모 이레이미 먹고이 아니 먹는쇼 아이는 하이큐고 와우 까오라바 소라렐 아이는 칸키고 와클 하이도키고 와팜디 까이보 홍부야로이나 먹고이는 먹고이 오이르쇼 이샤 당와이렐 빡흥거디 라이름렐다 꺼끗더바 야디 마기 콤렌 망란다 하이르게 딱르게가 시디 락로 하이는 꺼우르게 아이 아이 조태 당와이 빡흥바 어윰 이야 등 토가우나 농아이는 뚱쿨 따리바 와펌마도 능칭나 빵그더바 능기나 토우도 하이르게 따로우가 시디
1: 그리로 이빠이붕어 딱비로 딱비로 까름만나야 당노 빵자그더바 나치아나
0: 가오르말린 학슈 게게 모이랑닝 토와레이마릴디 아니슈 다이방 꾸메일업 시렁암나 꺽톡르말린이 더우리시
1: 이빠이붕어
0: 아둥에이마 땅암마다 탕와이 꽁띵 안바 레이마 터모이렘비 아니기 닝저범마다 우거다 잔비라게 하이나 큰누나 레이마 마기 시옴눙 바리 능구 타키바니 능기 꼬로이 너밍막 초라릴 아이나 톤키바니
1: 이빠이붕어
0: 아둠 히띠 오이라가 고윤모이바나 학나 미럼렌디아두다 따이벙 리샷짓두나 뿐시로모 파우디 레헨파로이 하이키바니 먹고이다 능나 서랩강동 파륵 자우를랩땀 파드나 따이벙 융랩땀바디 야룩라버마땀마두다 고윤라이를 빡다할랄라우 어시먹니 하이람바 마두뿜벅가오 크라말리네 먹고이디 마싸나 강동 파륵레 마마우 어머 팡두나 윤발람 미다 성레네 마시아로이고 고염레야암나 까리군바 칼럭 우럭바 톡라가 소라릴디 에학두 까리 하이키니 칼루드 하이도강 톡키바와 고염메기 톡디콜 인더가 따이방 미오이바 까리길리암나 타바노 황럭건이네 쇼이다나
1: 이빠이붕어 따이방마 보코이바나 고염기야 탕까옥제르 까리 까름바타우가이 빵자그다바나 자나 릉자키바 이랄 꼭나나바
0: 나응나 따이벙어 시다 줌랩사를 링럭바 고롱놈이 칭붐디 망아니디 슈드링에이 어유마이기 이낙다 라이이빠길람담두다 나항나 쇼이드나 암드나 요르
1: 그리나야 탕꼬부게 고염 이빠이부고 란자드라비 샤노우 슈누렘비 꼬비디 까리까름또호
0: 마두나 따이벙 먹코이기 말아안낭니 고염 마름쌋 하이씨가 따이벙돈 쌋 아두가 이또또나 쌋바디 하이나 야로이고 이토우신바 에학니 에학샷리 레름렌두 고유음릭람 두가이 바로이 마시마카이 하이리오시니 능온다 빠샷리 이빠샷리
1: 헤이 고유음 소라렐 나자부 까리오 이르시게
2: 따비리비라이붕어 따비리비라이붕어 콤렌 둥쿤 딴바야비드라브라

동안 베세싱 마룹싱나 굿모닝 만프르기 타우람다 따비리 마당 달라고 차리바 SMS시 마담 쉐칸비락바 SMS마니 이세이세부 세이사클리비 통람 럭스미 데비 세이링바 엘랑범 이나우차 이세이세기담악 SMS 타비락리바 마룹나 남볼 이라봇 마콩다기 빔 이나우톰바 신헤이바 나나우 헤로짓 소로카이범 아마디 이자누파가 분에다미나제게 하이드나 타비락부니 따비르시

마탕다 검랑 러먼 필마스대기 세컨 비럭바 SMS 아마묵 로고트리 세이스부 세이사클리바 에스키망앙 세이링바 오시메라 세이랑바 나나우사굴망 세이스기다막 SMS 타비럭리바 마룹나 바몬 컴부대기 아톰바 일랑범 이체 이테이마 타모 어마디 레디오 타비리버 뿜나마카 타미나즈기 하이드나 타비럭바니 마룹싱기세 크돌덤지리

0: 비야, 이자 뭐 그러는 떠?
1: 응, 왜 그래?
0: 고시는 거 키고.
1: 스, 강대다 나던 텐. 신주 보라, 가베지가 말았다 다루 마루 올라가 다 키고 이자 뭐 때 안 누가 있냐 하지.
0: 대비야, 너는 안 보세? 라시 암래.
1: 아이고.
0: 어디서기 핸드폰나, 난기, 닝두 예리바 삼라. 삼랑도부터 와야 합리바 상물에 이만 하기 증히만함 만함 누나 얘기 다 모이부 후 그래 토이비
1: 아두부 다돈텐 마군 야우드나 라이 땡바 삼반 야우드나 라이 샤땀바 라이 콕다 반자리바 띵캉시나타나 분시붕 악센비나바 가나수 라이트라바 아이기 분시시다 따뜻나 훔질락리바 농레이자 아이고 와할리 아이고 따뜻나 커팔리
0: 커피로 하, 세, 갖고는 더비세, 세 갖고는 없세. 그놈 한게네. 하우지티 바이오 케미스트리 더 마스터 로이라거든요. 마카가리 묵담 돌이게.
1: 마카타 마로이다. 타복 언니 티르게.
0: 예스. 양파이네. 거의 타복노. 너는 밤에 씹어.
1: 아이기 서브젝시나 애플라이 타고 야바 아마 했다. 아이디 폼을 나오려다.
0: 예스. 구멍이 엄청 실험이나.
1: 인디언 카운슬 오브 애그리컬처럴 리서치나 컨덕터 와. 애그리컬처럴 리서치 서비스기 엑잠마 타게노 허나리.
0: 오오. 두디 엑잠 센터디 카리스테 타피라바.
1: 마니포르다 담타레. 오. 센트럴 애그리컬처럴 유니버시티 이로이샴바다.
0: 오. 아도 칼라디 카리카리토 겐 칼리바.
1: 카리곰바 칼라디 이마보 허텐 팜바도 할라니 이마보 누가이나 탐하게 마자노 비나 마자노 바다기 헤나 마마마 파보 욕비리 세네리 하이브 타우나도 웃라게
0: 엑셀렌트 비 엑셀렌트 아이는 이 와클도 하나나 타갈래 아도 호지티 타바카라디 공부 많았더라
1: 아스 가다이 되노다 하와이잘 마루말로 기도이니
0: 아스 루이리 करवार गाती हम कल ही जारी ना हवा जारी उन भी
1: कोई दी उन जारी बा

0: 아이고 대비 까윤 능도 오시고 엄청 아이고 없니
1: 까윤노 내 까윤 안가 봉타 다질래 이두보
0: 이만한 도끼야 들어봐
1: 야이
0: 아두고 까리 도둑지봐
1: 나도 암튼 마세 아이기 리퀘스니 아이고 야니 아무 하나 운하러 곰치
0: 까리기야 하 까윤 능 하리두보
1: 아이고 이건비 한타바타 학교 미워시야 나도 암튼 거의 이만하네 까야 상고 이닝다바만
0: 스토비 넌 하이도 아이 바바다 방금들
1: 나덤든 회기 이만하네 아코 이마기 화티엔들라 아가 분시 힝제나바 떠오리바 칼바르시보 야함나 까림가 타이나라 미하이
0: 그래 아코 이마나
1: 회 힝내나바기 란팜다 안금바 빵바이 부톡다나 누움기 자라 딸리비 화티엔 팜비도 아이기도 이마네
0: 퇴비
1: 이마도 옥도비나떼 장미피니비수나떼 마사기 아생보 후망만다나 마사이부 요르키바니 아이부 이헤이타말라키바니
0: 퇴비
1: 부방 수드비 남자 살아 아기 순에 이까이 벌레 이젤레
0: 야래 또 토비 또 야래 시디아이 아이 다시는 너무 대까이 아이 마도 제 너무 더 시간을 줄라래 아도부 토비 모두 기대 뭐 아이 부분 지기 까이너리 갈라버디 낭낭 시모도 분들 라니는 토비 낭 슐라래
1: 까이네가니 하이베기 아끼바나 분시부 아무까 발라로이 하느수 하이제 그래 아이 이마기다 뭐 힝리바니 힝수 힝키가니 나돔 튼수 이마기 님고통한 비후 바래 아이 잘래
0: 도비 도비 도비

0: 루코아이
1: 사
0: 끌너 나시디 상브레이 만하게 생히 만한 게 호텔 시부 퉁롤린해
1: 훈이 사
2: 예 마기 호텐데 해 밤바 싱가수 해 가이바 사모나부터 라이
0: 응응
2: 아 야니 아이 한게 사
0: 아무도 함 엉도 함
3: 아 이봉아 아 아 아 소음당 들어
4: 끌너 끌더래
2: 나티 호텐 시부 응아 시디 항으로 들어
4: 황금들이 항아로이나
2: 나도 그래도 보이 어르게 엉터 할미
1: 엉터 급튼 한 그래다
4: 호텔 판비토비도 타박할라

0: 이톤톤 비두가
1: 마니니 실기만 마네 비니니 아이기 셀 마보 얌 타글 호 에기 컬처런 서비스 키 엑잠도 올 인디아 키 리앙 넘버 1도 라 이소 하이빈
0: 타디 타제 키 드레다 차
1: 루코이
0: 차
1: 미우이 버기 마틱 마군 시디 아소 피석 피제 착샤 아랑 아랑 올렙케 도보 이름 드린헤 게한기 부케이노 비 이나 마클라바디 토이도 켄톡 바 미에모 오럭 바 하이바세 소이드라바니
0: 자
1: 이코이나 까야드 한테나 마멀 야우드나 클로보 에두 나시디야 이코이 와클도 까야드 뚜끗자라바 이랄레라바수 미마사 하이바도 이코이 신인 헤루코이
0: 자
1: 이카이 크레다 자 가리마 말해요 툰 할래
0: 아 아이 렉 혹시라 그죠

0: 만 오실이 두고 이만하네야 호텔도 시즌을 한번 볼음싱하시 로셈럼이번이다 마기 마기 마팜 짜나 짜나 탐비란 마기 마 코이싱하시기 마 반대기니네 능능하시 타벅 아쪼 오버 마 팡절이봐도
1: 이마
0: 누시더라 예우 이마기 룩마야시나 하이브팅 엄제다 박랑등 아두나 이마부 눈시나 예잉리바시
1: 이마
0: 가베시제가 택시 기라싱하시나 이마도 떵흑떵흑 예잉보금다우리 마코이싱하시부 이마나 보타할리 하이두나 하라우리브라 나트라가 마코이슈 나트라가 마코이부 타독두나 짜크라가니 하이두나 와로우리브라 이영호 마롤라마디 로리바곰 타오리바세 나코이쇼 아이다우나 나코이 카이나바다 와바시곰 와라브라네
1: 이마
0: 마코이싱하세 이마는 눈미 코딩기 화리사나람리바니
1: 이마 살람다이시다 이마나 타오리바시 부카리노 아이는 짜까 도리바세 이마기다 먹다니
0: 이마캉이 도비 이마캉이 하두부 아이코야 니 짜라니 하이바세 나붕두부 캉크라바자라
1: 캉하오리 이마 아이는 짜가가 하이루리
0: 그리 낙나 짜가가 하이루리 하이바 나붕두 깜도호위 나붕기 맘이 아니어도 우럭부라
1: 아스 그다기 맘이 또 이마 삐이따나 삑탈라와
0: 그래 너난 나붕부 구름 럼부라
1: 구름아에
0: 난 한마디
1: 이놈아쇼 얌 갚아오 이마
0: 갚아오이 할바
2: 토이비 토이비 낭부 뚱 럼부라
1: 이마 나마 뜸리예 어 나다 나다 시야오이나
3: 되게 시야오래
1: 나다 시 시대파모
2: 가이다오래 이마 볼까 삐로
1: 이마세 마타이농 아이들 말해
2: 이영세 이코이다 자로 잡도 누이다 나가 이거나 파킹 파우 틀라게
1: 아도 이나마
2: 파우 가이와리게 낭보
1: 하영 용기 쇼세 이놈아기 컸다 시네라마 수망다 바바하기 닝싱 프라마다 이리베세 마시 마땅디 이놈아나 눈띠게 도깟 비우고 이놈아
0: 이마게 토비
2: 깟게 깟게 이놈아 좋아이되나 깟게
3: 이마
0: 이마게 렘바
3: 이마 아이부 아이 북가리 하이드 이마 아이 하이 풍 강들이 이마

0: 이니! 이니!
1: 엄마, 까나.
0: 설비!
1: 아, 숙태인가 봅시다. 나가 우말래. 나가 울어!
0: 아, 마네, 마네! 아, 통, 나 한도!
2: 응, 한 개?
1: 그도록에, 아, 그도록에, 뭐, 숙태인가 봅시다.
0: 아, 이니, 아, 톨비다. 아, 나릭 심던 거 꼴로 엄마가 삐겠다 오바.
1: 하잉 삐려봐 수야아바도 부 거리기 눈에 눕다 하다 하리도 부
0: 하잉 시냐 아이 아유간 다득이 마음을 코이다 쩍바다리 마음을 나리에나 락도비 하디하디나 빠오면 라아바
1: 오아 파래 파래 아두디 밥 먹고
0: 아, 아 호이네
1: 나 거부로 하잉 라루에 하이러 너구야 안 팠대
0: 아 아이나 호지가 하이키베드니 아도 포스팅도 부끄다이드니 해봐
2: 뉴딜리 달라이바 인디안 에그리컬처럴 리서치 인스티튜트다니
0: 커리오 이나
2: 주니어 사이언티스 와이나
0: 주니어 사이언티스 얌페 얌페 툴비 얌벅샤니꼬 능나 사이언티스 오이바다
2: 아도 다코브로 까이기노 마이통 막실리부두고 에너 조금은 팡바세 나코이 깜다 하라운드러보
0: 하라오이 아두부 마나부 타가마다 힘이네드나 와나 타박슈미네드나 자글라스마 땅탁두나 이네가 나 코에니기나 낙땅 학보 타즈부도 방나로 있고 토비
2: 다가부로
0: 호텔마 파시 란드네 샷파 앵아모이 이네가 나 코에니가 보슘 닝심다 보슘 앵아모이 토비
2: 다가부로
0: 꺾은후에 아이는 파기따오르가 세 능기라이까 꼴홍거니 꼴홍도 아홍거니 이바부디 야바니 라이크투나 상박간다파 능원다 삐게 칸키바 아두기니다 까이노 뚜민라이드보 아이디 모바일 파이티 지티로 오고 아이샤레 팅에 아이샤레 코토비
2: 호이 오 미야르이도 파레 나릭싱 학당 빠르게 그이노 시대 이리 이 시대야
0: 토이비 I love you
2: 그이노네 나가 부르나 봐 마카데 이입으시네 가리노
0: The world of love is nothing but something for the world of friendship If any wrong to you, and all never mind. Yours brother, GoPro.
2: Emma, Tarik Sibu, Tarik Mari, Thama, English ng anitara. Why sing si di ngasi iba na tena? Ngasi degi, yam na kuir bagi mamang di ikibanina. Oh, makade iba si nakarino.
0: 능디 타우나레비니 능부 카옴나부기 타우나 앵원들레이티 타이비 어두부 능기 샹브레이 만하기 싱히만남두메디 타모이다 주하오레 아이 능부 카호붕음나부 능나 쨔퉁에 아이 마팜시 타독두나 쨔라바니

하부기 먼드랑 펌머스 되게 세이타비리 세이사키비 로이징콤비 세이링바 망앙사나마디 세이랑바 짐보마디 망앙사나 마탕다 타비라시 항항 펌머스 되게 포스파라니마디 아마르짓 아니포나 삭미나바 베페 라이상 템나 세이링바 라훌 블루나 세이랑비세이

나우나 라디오 타가토나 다비리웨이 따로 있습니다. 에코이기 나시기 good afternoon ladies 기 탐자리부 텔레폰 넘버 아묵당 하는 잉싱자리 879-880-3293 넘버 시다 콜다 위락토나 아돔기 탐오이기 와팜 탐비라우

0: 피드나 학장 간바 의비로 해보 와펌 세 탐색이 그런 뭐 와펌 탐비니 탐비가니가 시.
1: 내가 와펌 때는 딱 나면 딱 하이즈게 후직 후직시에 거기 자 이신 통보다 느낌이 와나 마요 메리바 기아세 시기 마땅가 간이션 타우지 데 거기 넘버 제메다 이에스니 넘버 제 로이나 하우크라바 누가 뭐이나 온라인다 아무토로 고마탐데디 온라인다 타우부기 그동 잡아 이긴게 파우메드레 아드나 심마마 신토피로나 하이르파 아이나 하이제닝바디 에젠징나 이땅 망종나나 거의 커스터머지 마리 망아 야드리 하이브지디 캉비르마니 이 아무카드나 타브니나 거의 많이 보델레이베니제 두키마티 마카니셀 아얌바타우제베니 모이나 캉비르바니나 에젠시나 모이기 투다 마이 톡나 거기 BSN기 넘버제 아토포머시엔 스톡 포피오나 하이비르게디 쿠동자와제 커스터머즈 키타고 광거드르나 칸자바 아 후머리제 팡저버데기 시기시다 코이나 팡저드레 나 인용노 무 거기지 온라인 로이나 타우보마 시스템 사네 예범이다 나 넘버시다 코이나 온라인 지다 타우제루고 마탄다 링제 스카스트라바 아주가 오피스타 컴플레인 타우제루고 마탄다 BSN 심제 아코이 링토부드 시아야 아그레시켄 센타우레 아드나 아토퍼 심마마 하피르가 이나고노 무부킨게 타우비로나 하이레 아도 코이나 비에스넨 오피스타모 컴플레인 타우제르보 마탄다 시기 커넥션제 팡은 비다바 아도 코이 마니포제 스케마틱 쇼타브라나 간제 아도고 코이기 간주르싱나 아코이기 비에스넨 넘버제 하피 히브싱나 아토퍼 심마마 하퍼가 에제스타올가 무 이나고노나 링스다 타우나바 거기 내다운이 맡긴 거 제가 내다운이 맡습니다. 김어떤 아이나 시아도 제가 보냅니다.
0: 허이허이 매암나 견선자라기. 허이허이 매암나 마욕나 브리바 아와바시고 컨비나바 마리리나바싱나 에코이 응아미바마카이 아토바다 호나비다나 마얌게 아와바시고 컨바바 공헌비보 이슈노 하이바시 탐세게로 마바티.
1: 하가테리 매담 탐제르기.
0: 허이허이 암나 아이제레 마퉁다 목팽나시 이세마카 나시기디 쿠돌담제리. Mira mem cha film asidegi Sarita Gasmina sakpa Suresh Hidangna sairing bamadi bise moirang themna sairang weisei ni taminasi.

0: 이마 이쁘마 따또
1: 어웅이야
0: 오동은 더와이다 안 아끼리다 거인어 저룩은나 군인구야가 팽 아니 구진구야가 오동은 더와이다 안 딱비리두보
1: 아이 나옥도와
0: 따또
2: 그래 기회되야 아버냐 그 이누라세 딱툭더비 아리브로 월요일 농팀 문화강제 샤넨이 군탁 군카 식는 이 애드나 서거울 복진 기부도 아 뭐이랑 동네 친분이나 군탁 군카길래 샤비 빡은 까나기 한우 하나 훅 들어뛴 노림니네 강제 봉두다 아 세히 길래 신저의 와니 내야 한마쇼 빡은 니네 빡은 시우 멋단 품듣기 오드나 그럼 간듣기로 노림노
0: 호나비 호나비 오다돈 바보 갱북이 아주 칼라가 잘로도 모아이나 나오디 개개 모양래 바퀴 바나 강제 묵나 까리드부 예능도 있노네 마기 앙옴 농반 하이브신의 떠오르세 예능 대부분 로에 엉터에 바 강제 방이 마기 바나나 토이니 묵나 방이 마나 좀 다도 볼래 말이래 꿈자 가야노 마나 만남 레박 달트리시부 하 나티 나나오나 하이브디 꿈 아마타스 오에르수 묵나 나트로 강제이다 군탁 바나나 아묵다디 다 할루드나
2: 마팡을 끌리 머리 레이브 농반이 레이마테리나 타글리바 가드락보기 마사니 레이빵링 통나 큰바 산바 마나이니나 마팔 버리게다 마나 그런 내제바 해두니네 아이 내야마쇼 하쿰 파우디 토글바니 무나도 이마에 비마 강블락보기 넘버잔나티 기리기리기리 앤뜬 내려이 롱네도 타들었군이네 이보 마두데 닝종 예신기부대기 농티농 뭐야디 아나바 호립신이네야 또
0: 나나우디 무나수 아, 그야 그동대. 아, 아두가 강제수 하이제데. 아랑 웨링이게 바보다 아두 뭐이제래. 아두다 이부 동렌 자오버 농톤 회시주네. 고 뭐이시주. 아, 거기 군탁식이 아까 나토 아마뜨디 셈같이 비비 야이드나. 꿈자 꿈자 구딩기 농반아 좀 토해래. 농반아 마헬레 하이드나 바바바바 도드나 좀 말해래.
2: 내래?
0: 뭐 코이네 부실럽디. 꿈이지 크라 좀 농아야 할미 야바자니.
2: 마기 엉엄마사 농바나이 시수이보 미니다 캉그라 밤비 먹디나 띠드나 니르 니르가 마빵글 헨바 아 누우마디 쇼이드나 마뚜르키니
0: 따또
2: 뿜나먹시 이부도 당신길이라니 아 우나와나기 마카 타바도 못빠더니 따이벙 미기미 카 타바부 빠뻐홍나 디네 이나오시디야
0: 아두다 따또 와마디 레이리에 제 수나 먹도보 해봐 미기 마카 타바빠띠에네 숨 마하이바이와니 Mungnada makha thawasidi patramaksu patpagumbanida kudam moina tatuona oireba pibamsini ne nong suni suroya jo tatuona heta hana khangi udneba madu mungnada makha tharu baini
2: ereibo nangi sinaya maingonda usitaba ma yaurena
0: tatu
2: e na pishe mu ibo
0: e
2: nang tatuon gi chepching ne yang ambriji mu she e chi a nang manishi
0: mai pima mai pima tatuon kada de
2: nong ni long ni
0: nanong ngam jero nanong ngam jero phobot ama phobone nam chida po bo thamu ngam driba nanaw ni ko tatuon aduk kan ba tatuon gi chepching ka nanaw yan ma ngam jero nanaw khurum jari nanaw nanaw
2: Cinderella, Cinderella. Ira, mering jelma tadi, sia. Handunu kasih cincinnya sia. Ma panggil di jauh dia, ma kadang di kaya dekan kerba masanone.
3: Hai. Nang kusel koi bo. Orel mungna ada nang di mata dolege hai. Kuntap panada di ain hai raga loiram ni. Kadang kan bener mungna thabi abra yang gela. Cinderella na thok pun ambri yang geda.
2: Ah, ibu dok, tangsing kuele lai. Kuntap panai koi bo. Kayaan ku ina kun kamasa asing sigi makatana leki gaba.
4: Senua Chanbi.
5: Mazai bi ma.
4: Kum si si su. Kang zai si. Kun tak na toi ba tari bro. Matang chana do ba si da su. Toi ba gi mami u de ne.
5: Mazai bi ma. Ahan ba gi si da chan kri ba panjan che. Kun tak ki ngak ta ni. Kun kana amat tasu jangamde. Ani shuba si dasu handuk pangam ni thaja de da nanai di.
4: Senu, hai senu chanbi. Yengu ni nangbo amukta. Yengu hai bani nangbo.
5: Yeng janing dre dai be ma. Magin nungban hai sina maroi manau mayam ga langli kheri base. U bada til hore da nanai di.
4: Adom da natine chanbi. Adom da natine. Lampak masih dah.

0: 상하이 채널 되게 돕나 마클 마틸기 더럼 그야 다비리 채널 아시기 마카타르크 바농아이르바 더럼 싱아묵 와이콤 포르니마다 코시나자리
1: 다가자리 니루파마 아돔나 더럼 다비리바 아시 아카스바니 임팔기 상하이 채널 되기니 다비리바 뿜나막부 아무카 하나타람노 옥자리 크름자리 더럼 마카사타자르크바 오이나 하우직 다비라시 나이코타키시

0: 내누 누웠고 눈치 보다 그래야 되나. 뭐 이빼 마 삼가 혹들 아씨 아 지금 웨딩 시시 데이트 정신내게 이씨 뭐 이빼 마 아 아씨 무슨 내 가느라 이 자식이 듣고 오게 오늘은 가도 없는 오니 뭐 이빼 마 마미는 우파기 있는 도대체 아 할로 할로 이 빨리 되네 시디 감독님 농이 막 혼진이다 샤싱 너무 때 다른 모르이도 이 엉떡신게 저기 저기 오 빨리 빨리 빨리 할로 할로 할로 아웅네
1: 뭐라고 시대 바봉 못 가다 이들라 이게 이 싱나 뚝딱딱래 슈망가제 바봉 염질로 해 싱나
0: 에이 이 빠세 슈마이는 농 다르거니 갈로 되네 해 코오는 송화킹 차 도구네 아도 뭐 강옥 되네 해 카프가 라워가 리노까지 마이베마 아이들 애들아 에이 라와 이 성거 역대 웨이팅 시에시라 좀 진실러가 아좀 이빠 강하게 나진나 나오기 만능 담아 라우고 라우바
1: 까리노 바봉나 하이리부도 바봉 어제 농구 다시들 거 많이 락투이노 기땅 바타라 고이제 라게바
0: 도엔 바 람비더 미가 아무타 차트레네 농치트가 야오네 이빠 로이노 죽어레네 이씨 인근은 실로해
1: 오 쇼엄드주 신기 신같은 아이래 바봉 수망제 꽝이오 그래 가리 마사세 톡도끼 떠오니 바봉 야드레바 호린 땅오하라고 라게바
0: 에쉬 아두 오래디 이빠디 웨딩 세시나 좀 내고 따라오라 아 마이빼마 아 바래바래 이빠 담에 이씨 마담지 판에 등질래겠네 숨라이브 따라야 되나 이름 날라나 마틱사나 레이트럼니는 수망수 빡마이엔 따라로

0: 꺼이네봐.
1: 시 다도 야래봐. 이 강해봐. 능 서울노봐. 신세 싸우버퍼레 간다. 하이디 이 신강아 간다. 이 락게봐. 능 서울노봐 시.
2: 이씨, 나랑이 신두마잉 다디인세. 이름 나라마틱 사나글 레이트레. 아주 나디 람비이데 이 신세인 바다. 람비 마판데 다리베 미 신신 마로 나마 와클 다보 왓빠네. 동아이 저리 레가이세. 람비기 나예 다둑 싸우는 레이름 콩발 머리니. 아 이 파이포 학탁다디 레이름니 틸람니 하니르미 까나시 송나루데. 허지키 카다이 마기 마기 마파도 카직 카직 레이바 코타드나 콩반도 푸닝 그레드나 파저레네세. 람비 마탁다 이싱지레바. 어 수망숙 후요래. 아이 자사 요파교부 돌아오. 이빠 이름 날라 시험게.
1: 에이 다도해 그 이빠하면 너무 꺼래. 아이한테 텅게 묵도록겠고.
0: 예 다도해 나띠 너비에 돋보가 꼴와리 사나보기 나띠에 그 이빠하면 너 꺼래.
2: 다요
1: 또또또또 넌 바보.
2: 에이 돌봐 소행봐
0: 바보. 아씨 하이인권은 시험하지마. 아이 꼴와리 사나리에
2: 빨리 맞춰서 하이잉 마잉 다 그래디 시험 들수 야래네. 아이 두눈 부드러워 요파도 두눈 부드러워.
1: 아씨 이 쇼우 목랑이니 다도해 아이 영땅 두드디 야로이니 넌 샤옹노봐. 아이 목도록겠고 나 드디 목라우라니 야시한지 아이 탐메
2: 포나 맘맘가 파몽다 수험되는 이신 뿜따옥따오래
3: 쉐라
2: 바보
1: 바보 나오렁롱
2: 그러니까
1: 이신 마락시대 나라 한근이나 하이지 부시부 다디 빠웅가 빵라우들라우이 미는 다르가 빠웅 아무 칸나렉다네 내 아이니 스탄만을 노래 뭐라 이깡지니봐.
2: 에이 이빠기 조현봐
1: 빠웅
2: 그래 제이도 그래 이래 그래 낭오 나기 하네 떠오르게
1: 빠웅
2: 아다이
1: 빠웅
2: 아이 찡은 눈에 찡은 눈에
1: 빠웅.

아카스바니 인파기 상하이 무디 강라시네 아니부터 다비리바 미우시기 바쁨다 강라시네 더 탐사가다바 응시노미다 아무디 하이엔기 머루웨브 토룸 카르당 암땅 내신자게 살리브 토룸 파리는스기 노미당 뿡파리 커뮤니티 품응아 다 세기 세이타 한자그니 다 세기 세이셋비 링통섬 베빌라 데비 세링브나 딩바이섬 소른쿠마르 부토파 하이크루섬 데벤드라 Permisi, mata mata pun adalah tu segini. Pung terikamiti jangkai. Pung Nepal tahu betul mana. Eastern Manipur Artists Association ki Radio Lila Sanagi Cesu arui betangkap pung tiga ni. Naharul ki konsel ta Rockstar Unplug Pung Nepal mukai tahu betul mana. Ekoi pun neta minasi. Taulum sida Salem and Alternative Indian Band of Manipur ki member singgul itu beri sahaba pung tiga ni. Laisram Mani Devi ki khongjom parba ngasi ki khonggang ki thorum da sakki bagi makha amuka hanata hanjagani pung mapal gabini taramanga pung mapal makhai tabu matamdana pung ning gi yuhul thamjari ngasi numidang pung tara adomna SMS amdi Oscar ki khuthang da khanbirakpa Manipuri film isai matang matang hoina lanthuk sakani

아유기 뿡 네팔가 미니 네포 빌미세이 산독도나 다한자가니 뿡 마플 다보 마탐드나 우나키시 아묵당가 더롬시다 탐자리 필름 액터 강업은 도움부가 오늘도 와리 사바 오늘 비기다바 말리암감바 유남 오도오빠나 톡촌 레노블라

마탕들 라고 찌리버 펜 띵캉 펜마시대기 나오보이기 건젤다 엘랑범 이나우 짜나 세링바 아르케지테나 세랑바 이세이 이세이 예시부 타비 닝두나 SMS 타비럭바 마룹싱디 남볼 레마폭범 어왕 레카이대기 렌토이 살람 오이남 라타 오이남 네타 토이비 버모 산티 야마디 소람 타발레이 Radio tabi riba pumna makka tamin na jagi hai na su ibiragi. Kudol tamzari punna tamin na resi.

마탕다 타비레시 야호팅부 코이무 필마시데기 로이징 콤비기 콘젤다 라케스 나우림나 사이랭바 나나우서골 망나 사이랑바 이세이 이세이시부 칸비럭바 미오이나 비스누푸르 워드 넘버 6 폴리스 스테이션 마닝데기 마이밤 타자 야이퍼비 아마디 말렘간 비니 타비레시

이세여 씨가 로이네나 페미세이 란톡자바 마당아시드 로이저리 아돔네 토럼 다비리버시 아가스바니 인팔기 상하이 채널 되기니